0: The future is not the future, and all the warriors, and all the warriors, and all the warriors, and all the warriors.
1: China will become the market leader of low carbon technology. Unlike the US, whose opportunity for stems from climate change will dominate the market for solar batteries and hydrogen in a way that nobody else. China's pledge for its CO2 emissions to peak in 2030 and be carbon neutral by 2060 was a sign, I would hope, as part of its development practice, instead of dumping parts of its fossil fuel capacity, instead of dumping its excess China fuel capacities on other countries. China could be a dead soft rather than a dead rather than a dead He says Isabel Newton from London.
2: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3: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것은 지나간 과거였다. 미래는 미래 스스로 저절로 해결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1: 아세안,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this region will continue to serve as ground zero in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Although the China-US trade war has benefited some ASEAN countries, any further deterioration of Sino-US ties, if left unmanaged, will harm the region and undermine its centrality in Asian regionalism in the long run. The US administration is unlikely to improve things, given the bipartisan promises to get tough with China. With Xi Jinping seeking to further consolidate his rule ahead of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contest in 2022, pressure on the ASEAN states to choose sides is likely to intensify. Says Si Seng Tang from Singapore.
4: 'Ich wünsche mir, dass der Nachbar sein Gras wachsen lässt.'

0: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
1: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0: Was ist wichtiger, Miete zahlen oder Essen kaufen?
1: 야, 갑자기 깨달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사실 나는 모두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2: Бесценный ветер, свободно падающий корпус, свободно падающий корпус, Slumbering,
3: Vamos, hermanos y hermanas, a reconciliar esta nación.
4: Meet in the future, and be in it.